0: 이라디오 꾹
1: 옥간 이라디오 꾹
0: 옥간 이라디오 꾹
1: 이게 땅 거기 두세
0: 나무향기 도이라디오 꾹 하루 하루
1: 에헤 그나빠 관련 벌클라이
0: 이미미 리얼보드 라디오 꾹 아쿠칸 모든을인 라디오 어째
1: 아 라디오 어째 뭔디게 라디오 빼 관련 꾸노 이토 라디오 양 꾸랑 아찌 이니 라디오 양 아찌 댕유린동
2: 96.9
0: 아찌야 라디오 아빠니
1: 이니 알코가 라디오 마이